Guru 이름에 ill, Guru 이름에 ill, Guru 위에 nephew, Guru 위에 jacket, 구름과의 케미, 구름과 하루 쟁여.